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신선한 킹크랩은 훈촌 통상구를 거쳐 빠르게 통관돼 국내 여러 지역의 시장에 발송되면서 명절날 식탁에 해산물 공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24일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7차 대표 대회가 각항 의장을 원만히 완성하고 홍국국제청사 다공릉 상무중심에서 폐막됐습니다. 림서림이 대회를 사회했습니다. 대회에 응당 출석해야 할 대표는 255명, 실제 출석한 대표는 240명으로 법정 인수에 부합됩니다. 대표는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6기 위원회 보고에 관한 결의와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6기 규율검사위원회 사업 보고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대회 선거 방법 및 관련 교정에 따라 총 간표인과 간표인의 감독하에 참석 대표들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41명의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7차 위원회 위원, 9명의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7차 위원회 후보 위원, 21명의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7차 규율검사위원회 위원을 선거 산생했으며, 39명의 연변주 제13차 당대회에 출석할 훈촌시 대표들을 선거 산생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장내에서는 열렬한 박수가 울려퍼졌습니다. 각항 의정을 원만하게 완성한 후 림서림은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7기 위원회는 전시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을 이끌고 전시 각민족 군중을 단결시키고 인솔해 대회에서 확정한 각항 임무를 참답게 집행하며 한맘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계속 분투해 실사구시하고 실무를 중시하며 착실하게 일하고 시달을 억세게 토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중국식 현대화 훈촌 새 편장을 힘써 써내려가면서 길림 고품질 발전이 뚜렷한 진전을 이루고 연변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훈촌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대회는 장엄한 국가 조약 속에서 승리적으로 폐막됐습니다. 다음, 중국 공산당 제16기 위원회 보고에 관한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7차 대표대회 결의. 2026년 9월 24일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7차 대표대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7차 대표대회는 림서림 동지가 중국 공산당 훈촌시 제16기 위원회를 대표해 한 보고를 비준했습니다. 대회는 16기 시당회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대회는 시제 16차 당대회 이래 5년은 훈촌이 비바람을 겪고 중임을 짊어지고 전진해온 5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6기 시당위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체회 정신을 전면 시달하고 성주 당위의 견강한 영도하에 전시 당원 간부와 각민족 군중을 단결 인솔해 고품질 발전 주제에 초점을 맞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운데 굳세게 전진하고 기회를 다잡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했으며 내외 련동을 통해 개방 발전 기상을 일신하고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해 전시 각항 사업이 큰 진전을 이루고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디도록 추동했습니다. 오늘내 16기 시당회에서는 새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깊이 관철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단결의 사업하는 앙양된 토지를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하며 대상을 틀어주고 구조를 조정하며 성장을 안정시키면서 고품질 발전의 왕성한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발전하는 보조를 확고히 내디디고 통로를 원활히 하며 플랫폼을 강화하고 대외 무역을 확대해 전성 개방 교두보라는 영예로운 사명을 용감하게 짊어졌습니다. 문화로 관광을 형성하고 관광으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며 새 업태, 새 정경으로 새 활력을 불러일으켜
단풍 해운, 다채 훈춘의 독특한 매력이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게 했습니다. 천만 공정 경험을 학습 운용해 새 시대의 흥변부민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향촌 전명진흥 속에서 천리 변경의 인민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새 라운드 전국 문명도시 건설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기초를 두드리며 부족점을 보완하고 7위를 강화해 도시건설 관리의 질과 효율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참담하게 실천하고 보편적 혜택성, 기초성, 최저보장성 민생보장 건설을 잘 틀어줘 발전 성과가 더욱 많고 더욱 공평하게 전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주황의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건설 포치 요구를 견결히 시달하고 자연 생태 안전의 경계를 수호하며 생산 발전, 생활 풍요, 생태 량호의 문명 발전의 길을 견정히 걸어갔습니다.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견지하고 각종 위험 우환을 정확하게 시착해 평안 훈촌 건설이 더욱 고수준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깊이 실천하고 안정되고 단결된 정치 국면을 공고히 해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을 거둔 근본적인 원인은 수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경강한 영도에 있으며 성주 당위의 세심한 관심과 요력한 지원 덕분이며 역대 시당위가 계속해 분투하며 다져온 견실한 기조상에서 전시 각급 당 조직과 평범한 당원 간부, 군중이 손잡고 분진하며 분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한 결과입니다. 대회는 보고에서 제출한 향후 5년간 전시 사업의 지도 사상, 사업 원칙과 발전 목표를 동의했습니다. 지도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권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4 당대회와 역대 20기 전체회 정신을 깊이 관찰하며 석권평 총석의 길림 시찰, 연변 시찰 시한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성주 당위 각항 포치를 전면 시달하며 새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새 발전 구도에 봉사 융합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 총 기조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근본 보장으로 정확한 지적관으로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잘 두루지며 개혁개방을 심하는 가운데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 경제를 육성하며 향촌진흥 흥변부민을 깊이 추진하며 형상과 정신을 겸비하고 가까운 사람은 만족하고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당풍해운 다채훈촌을 건설하며 사람의 전면 발전과 각 민족 군중의 공동 부유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도록 추동해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 편장을 힘써 써내려가며 전성 개방 교두보라는 영예로운 사명을 용감하게 짊어지고 전주 1극 2지 3구 목표 실현에 조력함으로써 길림성 고품질 발전에 또렷한 진위와 연변 도약과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훈촌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사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삼으며 인민 군중을 주체로 의지하고 개혁개방이라는 주 전략을 강화하며 녹색 발전이라는 주된 색조에 입각하고 안전과 안정이라는 주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시 경제사회 발전의 안정적이고 호전되는 추세를 효과적으로 공고히 하고 발전 질과 효익이 또렷하게 향상되도록 확보하며 주요 경제 지표 증가 속도가 성주 평균 수준보다 높도록 합니다. 대회는 보고에서 제출한 향후 5년 훈촌 발전 중점 임무 배치에 동의했습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개방 립시, 공허무역 일체화를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개방 기치를 들고 개방의 길을 걸으며 개방에 의지해 발전하는 것을 견지하고 수출입 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제조업의 내외 연동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관광개방협력을 심화하며 개방 플랫폼의 잠재력을 방출하고 상호연계, 상호소통 수준을 향상시켜 개방형 산업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시대 흥변부민 행동을 추진하고 식량 생산의 질효를 향상시키며 향촌부민 특색산업을 장대시키고 대규모 빈곤재발, 빈곤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최저선을 수호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강화해 향촌 전면 진흥을 추동해야 합니다. 더욱 큰 격도로 민생을 보장 개선하고 군중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며 기본 공공봉사 공급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도시 농촌 문명 발전 진척을 다그쳐 발전 성과를 끊임없이 생활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산이 맑고 물이 깨끗한 생태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생태 방어선을 구축하며 오염 예방 퇴치를 심화하며 생태 경제를 발전시켜 아름다운 훈촌의 녹색 동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을 강화하며 각 방면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훈촌을 사랑하고 건설하며 훈촌에 헌신하는 왕성한 힘을 최대한 결집해야 합니다. 안전과 안정초속을 굳건히 다지고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정치안전, 변경안전, 공공안전을 수호하고 변강의 장기적인 안전과 평안을 수호하는 철벽같은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심화하고 사상 이론 무장을 강화하며 기층 전투 보루를 튼튼히 구축하고 우수한 간부 대우를 육성하며 작품 건설을 강화하고 과학적으로 탐오 부패를 징벌해 고품질 당 건설로 고품질 발전을 인솔해야 합니다. 대표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전시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 군중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더 긴밀히 단결하고 성주당이 경강한 령도하에 실사구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실무를 중시하고 실질적으로 틀어주고 사업하며 시달을 억세게 틀어주고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 편장을 힘써 써내려가면서 새 시대의 길림 고품질 발전이 뚜렷한 진전을 이루고 연변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기 위해서 단결 분퇴해야 합니다. 다음, 중국공산당 훈촌시 제16기 규릴검사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중국공산당 훈촌시 제17차 대표대회 결의 2026년 9월 24일 중국공산당 훈촌시 제17차 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중공훈촌시 제17차 대표대회에서는 16기 중공훈촌시 규릴검사위원회 새시대 규릴검사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 편장을 힘차게 써내려가는 데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이라는 제목의 사업보고를 심의 통과했습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제16차 당대회 이래 주규릴검사위원회와 시당의 강력한 지도하에 제16기 중공훈촌시 규릴검사위원회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4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체회 정신을 전면 시달하고 정치 감독을 심화하며 파리 탐욕과 개미 부패를 엄벌하고 작품 건설을 단단히 틀어줘 감히 부패할 수 없고 부패하지 못하며 부패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일체적으로 추진해 전시 당풍 렴정 건설과 반부패 투쟁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상 기초를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해 규릴검사 사업의 전치 방향이 더욱 확고해지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현해 정치적 감독이 더욱 정확하고 유력해졌으며 지속적으로 풍기와 기후를 바로잡아 담당과 행동의 새로운 기풍과 정기가 더욱 충만됐습니다. 표본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 것을 부단히 심화해 산불부패 관리의 성과가 더욱 뚜렷해지고 집중정비를 심층적으로 추진해 군중들의 행복감, 만족도가 더욱 충실해졌으며 정치 순찰을 공고히 하고 심화해 예리한 칼날 같은 경정과
진섭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자원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수평적으로는 전면에 이르고 수직적으로는 끝까지 닿는 감독 체계가 더욱 완벽해지고 대우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규를 검사 철권의 본색이 더욱 순수해졌습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향후 5년간 전시 각급 규를 검사 기관은 반드시 습근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24 당대회와 21역대 전체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습근평 청서기가 길림과 연변 고찰시한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며 주황 성주 규를 검사 위원회와 시당의 포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며 확고부동하게 풍기를 바로잡고 기호를 엄숙히 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감히 부패할 수 없고 부패하지 못하며 부패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일체로 추진하는 력도를 강화해 부패가 자생하는 토양과 조건을 더욱 요력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견지하고 정치적 감독을 가열층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바로잡는 것과 수립하는 것을 병행하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며 작품 건설의 상시화와 장기적인 효과를 가열층 추동해야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견제하고 한시도 멈추지 않으며 산불부패 일체 추진력도를 가열층 높여야 합니다. 반드시 인민지상주의, 인민리익수호를 견제하고 해민정책의 착지효과를 가열층 보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 발견과 진섭 형성을 견제하며 정치 순찰을 가열층 심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엄격한 관리와 치리를 견제하고 감히 투쟁하고 잘 투쟁해 규를 검사 철군 대우를 가열층 더 단련해야 합니다. 대표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수권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상급의 포치 요구를 견결히 시달하며 시당의 강력한 령도하에 당부를 명기하고 직책을 총성히 이행하며 분발 진취하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확고부동하게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고 부패 척결 투쟁을 중심으로 추동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로운 현장을 힘써 쏘아내려가는 것을 추진하는 데 새롭고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다음, 9월 24일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위원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림서림은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차 대표대회 주석단의 위탁을 받고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대표에 응당 출석해야 할 시당위 위원은 41명, 실제 출석한 위원은 39명으로 법정 인수에 부합됐습니다. 전체 회의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 산생했습니다. 림서림이 시당위 서기로 박철만, 조립동이 시당위 부서기로 당선됐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 훈춘시 제17기 규를검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선거 결과 보고를 통과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새로 당선된 시당위석이 림서림은 회의에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림서림은 먼저 새로운 한기 시당위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위원들의 신임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한기 시당위는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에 즈음에 임무를 맡았으며 훈춘 현대화 건설의 중임을 마주하고 전시 간부 군중들의 뜨거운 기대를 짊어지고 있어 사명은 횃불처럼 빛나고 책임은 산처럼 무겁습니다. 조직의 중탁과 인민의 신임, 시대가 마련해준 무대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을 마음에 새기며 책임을 몸에 짊어지고 책임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기회를 다잡는 가운데 주동적으로 행동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새 국면을 개척해 훈춘시 17차 당대회에서 포치한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하고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 편장을 힘차게 쏘아내려가야 합니다. 림서림은 새로운 한기 시당위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네 가지 희망과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총성으로 정신을 다지고
한결같은 정치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당의 총선

지켜야 합니다. 일하며 도리를 논하는 것을 견제하고 실사구시하며 실무를 중시하고 착실하게 일하며 시달을 억세게 풀어줘 훈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여정에서 새로운 담당을 구현하고 새로운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넷째, 학습으로 지혜를 도하고 개척과 혁신에 탄탄한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론 무장을 강화하고 지식 체계를 보완하며 기천 경험을 잘 활용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듯 학습하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능력을 향상시켜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결은 응집력, 전투력, 새로운 생산력, 간부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한기 지당위는 단결을 뚜렷한 바탕색으로 삼고 시종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이주선의 모를 받고 사업을 전개하며 앞장서 집단의 결정을 집행하고 지도부의 형상을 수호하며 소산봉, 소동아리, 소집단을 견결히 배격하고 시당위 지도부의 단결로 각 방면, 각 분야의 단결을 이끌어 전시 상하가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강력한 힘을 모아 훈춘 도약 초월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 편장을 쏘아내려가기 위해서 단결 분퇴해야 합니다. 다음, 9월 24일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규율검사위원회에서는 제1차 전체 회의를 거행했습니다. 왕 홍윤은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차 대표대회 주석단의 위탁을 받고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 응당 출석해야 할 시규율검사위원회 위원은 21명, 실제 출석한 위원은 20명으로서 교정 인수에 부합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 산생했습니다. 왕 홍윤이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규율검사위원회 서기로 리삼 하가봉이 부서기로 당선됐습니다. 선거 결과가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새로 당선된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시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인 왕 홍윤이 새로운 한기 시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연설했습니다. 왕 홍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춘시 제17차 당대회 정신을 잘 관철시달해 회의에서 확정한 각항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치를 명확히 하고 정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시규율검사위원회와 전체 위원들은 반드시 숙군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숙군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인 의의를 가일층 깊이 깨달으며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현하고 뜻을 굽히지 않으며 숙군평 당건설 사상의 확고한 신앙자, 충실한 실천자로 되어 중국 특색의 부패 척결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며 정치적 명철함과 확고함으로 당과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히 틀어지고 감히 관리하며 책임을 말해야 합니다. 전체 위원은 반드시 정확한 치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시당위의 강력한 영도하에 당장과 법률 법규가 부여한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규율검사의 각항 사업 임무를 확고부동하게 실제에 시달하며 실효를 추구하고 전시 당풍 렴정 건설과 부패 척결 사업이 정심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기 규율검사위원회는 반드시 시종 일관 단결을 강화하고 협력해 함께 사업하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아 잘 틀어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들 간에는 주동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지지하며 체계적인 사유와 최저선 사유를 강화하고 중점적이고 중대한 일을 틀어지고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힘이 충만되며 단결되고 조화로운 사업 국면을 형성해 사업 합력을 가일층 결집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규율과 규칙을 중시해야 합니다. 전체 위원들은 반드시 앞장서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체 건설을 전면 강화하며 순경이든 역경이든 사람들 앞에서든 뒤에서든 시종 한결같이 행동해

진정으로 인민의 중임을 저어버리지 않고 공산당원의 정치적 본색과 규율검사위원회의 양호한 형상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왕홍윤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체 위원들은 시당의 경강한 령도 하에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 상태, 실사고시의 사업 작품으로 전시 각항 사업 발전과 인민 군중의 복지를 위해 견강한 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국경절 도명절이 다가오면서 해산물 소비가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신선한 킹크랩은 훈촌 통상으로 거쳐 빠르게 통관돼 국내 여러 지역의 시장에 발송되면서 명절날 식탁에 해산물 공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훈촌 통상구 화물 운송 통관 통로에서 통상구 부문은 과학적으로 인력을 배치했는데 일반 화물과는 달리 킹크랩은 통관 시효 기준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여 일부만 지체돼도 신선한 품질에 위험이 조금이라도 더 커집니다. 고효를 통관해 배후에는 훈촌시가 통상구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하고 신선한 농산물의 통관 편리화 수순을 제고하는 생동감이 있는 실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쾌속 통관 후 신선한 킹크랩을 가득 실은 좋은 냉장 화물차들이 차례로 훈촌 킹크랩 산업단지로 진입해 분류 포장을 진행했습니다. 기업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9월 들어 킹크랩의 하루 평균 통관량은 평일에 비해서 뚜렷하게 증가했고 남방 시장의 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훈촌 통상구에서 출발하면 빠르면 3일 내에 신선한 킹크랩이 수많은 가정의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는 연변 통상구의 우세에 의탁해 신선한 수산물 수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킹크랩은 편리한 통관 통로를 통해 전국 식탁에 올라 명절 시장의 공급을 풍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외 무역과 조원 물류 산업의 발전도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는 신선한 농산물 통관 절차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통상구 통관 효능을 제고하여 더욱 많은 훈촌 통상구 신선 해산물이 전국 각지 소비자들에게 신속히 곧바로 전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가승리적으로폐막했습니다중국공산당珲春시제17기위원회제1차전체회의가소집됐습니다중국공산당珲春시제17기규율검사위원회에서는제1차전체회의를거행했습니다추석국경절도명절이다가오면서해산물소비가성수기를맞이하고있습니다러시아에서온신선한킹크랩은珲春통상구를거쳐빠르게통관돼국내여러지역의시장에발송되면서명절날식탁에해산물공급을전력으로보장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4일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가각항의장을원만히완성하고홍국국제청사다공릉상무중심에서폐막됐습니다림서림이대회를사회했습니다대회에응당출석해야할대표는255명실제출석한대표는240명으로법정인수에부합됩니다대표는중국공산당珲春시제16기위원회보고에관한결의와중국공산당珲春시제16기규율검사위원회사업보고에관한결의를만장일치로통과했습니다이번대회의선거방법및관련교정에따라총감표인과감표인의감독하에참석대표들은무기명투표방식으로41명의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위원회위원9명의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위원회후보위원21명의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규율검사위원회위원을선거산생했으며39명의연변주제13차당대회에출석할珲春시대표들을선거산생했습니다선거결과가발표되자장내에서는열렬한박수가울려퍼졌습니다각항의정을원만하게완성한후림서림은연설을발표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대회가끝난후중국공산당珲春시제17기위원회는전시각급당조직과광범한당원들을이끌고전시각민족군중을단결시키고인솔해대회에서확정한각항임무를참답게집행하며한마음한뜻으로힘을모으고계속분투해실사구시하고실무를중시하며착실하게일하고시다를억세게도로지는구체적인행동으로중국식현대화珲春새편장을힘써써내려가면서길림고품질발전이뚜렷한진전을이루고연변도약추월이새로운돌파를실현하는데珲春의힘을기여해야합니다대회는장엄한국가조학속에서승리적으로폐막됐습니다다음중국공산당제16기위원회보고에관한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결의2026년9월24일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전체회의에서통과중국공산당珲春시제17차대표대회는림서림동지가중국공산당珲春시제16기위원회를대표해한보고를비준했습니다대회는16기시당회사업을충분히긍정했습니다대표는시제16차당대회이래5년은珲春이비바람을겪고종임을짊어지고전진해온5년이라고인정했습니다16기시당회는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을지침으로20차당대회와20기력대전체회의정신을전면시달하고성주당회의견강한령도하에전시당원간부와각민족군중을단결인솔해고품질발전주제에초점을맞춰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조선으로난관을극복하고어려움을이겨내는가운데굳세게전진하고기회를다잡고적극적으로역할을발휘했으며내외련동을통해개방발전기상을일신하고정확한치적관을수립실천하는가운데역사적으로남겨진문제를해결해전시각항사업이큰진전을이루고견실한발걸음을내디디도록추동했습니다5년내16기시당회에서는새시대당의조직노선을깊이관찰하고전면적으로당을오엄하게다스리는것을중심으로추진하며 단결의 사업화는 앙양된 토지를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역량을 집중하며 대상을 틀어주고 구조를 조정하며 성장을 안정시키면서 고품질 발전의 왕성한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발전하는 보조를 확고히 내디디고 통로를 원활히 하며 플랫폼을 강화하고 대외무역을 확대해 전성 개방 교두보라는 영예로운 사명을 용감하게 짊어졌습니다. 문화로 관광을 형성하고 관광으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며 새 업태, 새 전경으로 새 활력을 불러일으켜 당풍해운, 다채훈춘의 독특한 매력이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게 했습니다. 천만 공정 경험을 학습 운영해 새 시대 흥변부민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향촌 전명진흥 속에서 천리 변경의 인민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새 라운드 전국 문명도시 건설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기초를 두드리며 부족점을 보완하고 치리를 강화해 도시건설 관리의 질과 효율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참답게 실천하고 보편적 혜택성, 기초성, 최저 보장성 민생 보장 건설을 잘 틀어줘 발전 성과가 더욱 많고 더욱 공평하게 전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주황의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건설 포치 요구를 견결히 시달하고 자연 생태 안전의 경계를 수호하며 생산 발전, 생활 풍요, 생태 량호의 문명 발전의 길을 견정히 걸어갔습니다.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견지하고 각종 위험 우환을 정확하게 시착해 평안 훈촌 건설이 더욱 고수준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깊이 실천하고 안정되고 단결된 정치 국면을 공고히 해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을 거둔 근본적인 원인은 숙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의 경강한 영도에 있으며 성주당유의 세심한 관심과 요력한 지원 덕분이며 역대 시당유가 계속해 분투하며 다져온 견실한 기조상에서 전시 각급 당 조직과 평범한 당원 간부, 군중이 손잡고 분진하며 분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한 결과입니다. 대회는 보고에서 제출한 향후 5년간 전시 사업의 지도 사상, 사업 원칙과 발전 목표를 동의했습니다. 지도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은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4 당대회와 역대 20기 전체회 정신을 깊이 관찰하며 석은평 총석의 길림시찰, 연변시찰시 한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고 성주당이 각항 포치를 전면 시달하며 새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새 발전 구도에 봉사 융합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총 기조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근본 보장으로 정확한 지적관으로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잘 두루지며 개혁개방을 심하는 가운데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 경제를 육성하며 향촌 진흥 흥변 부민을 깊이 추진하며 형상과 정신을 겸비하고 가까운 사람은 만족하고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당풍해운, 다채훈촌을 건설하며 사람의 전면 발전과 각 민족 군중의 공동부유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도록 추동해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 현장을 힘써 써내려가며 전성 개방 교두보라는 영예로운 사명을 용감하게 짊어지고 전주 1극 2지 3구 목표 실현에 조력함으로써 길림성 고품질 발전의 또렷한 진위와 연변 도약과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훈촌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사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삼으며 인민 군중을 주체로 의지하고 개혁개방이라는 주 전략을 강화하며 녹색 발전이라는 주된 색조에 입각하고 안전과 안정이라는 주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시 경제사회 발전에 안정적이고 호전되는 추세를 효과적으로 공고히 하고 발전 질과 효익이 뚜렷하게 향상되도록 확보하며 주요 경제 지표 증가 속도가 성주 평균 수준보다 높도록 합니다. 대회는 보고에서 제출한 향후 5년 훈춘 발전 중점 임무 배치에 동의했습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개방 립시, 공허무역 일체화를 견제하고 확고부동하게 개방 기치를 들고 개방의 길을 걸으며 개방에 의지해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고 수출입 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제조업의 내외 연동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관광 개방 협력을 심화하며 개방 플랫폼의 잠재력을 방출하고 상호 연계, 상호 소통 수준을 향상시켜 개방형 산업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 시대 흥변 부민 행동을 추진하고 식량 생산의 질효를 향상시키며 향촌 부민 특색 산업을 장대시키고 대규모 빈곤 재발, 빈곤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최저선을 수호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강화해 향촌 전면 진흥을 추동해야 합니다. 더욱 큰 격도로 민생을 보장 개선하고 군중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조력을 다하며 기본 공공봉사 공급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도시 농촌 문명 발전 진척을 다그쳐 발전 성과를 끊임없이 생활질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산이 맑고 물이 깨끗한 생태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생태 방어선을 구축하며 오염 예방 퇴치를 심화하며 생태 경제를 발전시켜 아름다운 훈촌의 녹색 동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을 강화하며 각 방면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훈촌을 사랑하고 건설하며 훈촌에 헌신하는 왕성한 힘을 최대한 결집해야 합니다. 안전과 안정 초속을 굳건히 다지고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정치 안전, 변경 안전, 공공 안전을 수호하고 변강의 장기적인 안전과 평안을 수호하는 철벽 같은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심화하고 사상 이론 무장을 강화하며 기층 전투 보루를 튼튼히 구축하고 우수한 간부 대우를 육성하며 작품 건설을 강화하고 고압적으로 탐오 부패를 징벌해 고품질 당 건설로 고품질 발전을 인솔해야 합니다. 대표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전시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 군중들은 습근평 통치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더 긴밀히 단결하고 성주당이 경강한 영도하에 실사구시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실무를 중시하고 실질적으로 틀어주고 사업하며 시달을 억세게 틀어주고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 편장을 힘써 써내려가면서 새시대 길림 고품질 발전이 뚜렷한 진전을 이루고 연변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기 위해서 단결 분퇴해야 합니다. 다음, 중국공산당 훈춘시 제16기 규율검사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중국공산당 훈춘시 제17차 대표대회 결의 2026년 9월 24일 중국공산당 훈춘시 제17차 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중공훈춘시 제17차 대표대회에서는 16기 중공훈춘시 규율검사위원회 새시대 규율검사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 편장을 힘차게 써내려가는 데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이라는 제목의 사업보고를 심의 통과했습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제16차 당대회 이래 주규율검사위원회와 시당의 강력한 지도하에 제16기 중공훈춘시 규율검사위원회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4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체회 정신을 전면 시달하고 정치 감독을 심화하며 파리 탐욕과 개미 부패를 엄벌하고

작품 건설을 단단히 풀어줘. 감히 부패할 수 없고 부패하지 못하며 부패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일체적으로 추진해. 전시 당풍 렴정 건설과 반부패 투쟁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상 기초를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해 규율검사 사업의 전치 방향이 더욱 확고해지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현해 정치적 감독이 더욱 정확하고 요력해졌으며 지속적으로 풍기와 기후를 바로잡아 담당과 행동의 새로운 기풍과 정기가 더욱 충만됐습니다. 표본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 것을 부단히 심화해 산불부패 관리의 성과가 더욱 뚜렷해지고 집중 정비를 심층적으로 추진해 군중들의 행복감, 만족도가 더욱 충실해졌으며 정치 순찰을 공고히 하고 심화해 예리한 칼날 같은 경정과 진섭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자원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수평적으로는 전면에 이르고 수직적으로는 끝까지 닿는 감독 체계가 더욱 완벽해지고 대우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규율검사 철권의 본색이 더욱 순수해졌습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향후 5년간 전시 각급 규율검사 기관은 반드시 습금평 세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24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체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습금평 청서기가 길림과 연변 고찰시에 한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충실히 실천하며 중앙 성주 규율검사위원회와 시당회 포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며 확고부동하게 풍기를 바로잡고 기후를 엄숙히 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감히 부패할 수 없고 부패하지 못하며 부패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일체로 추진하는 력도를 강화해 부패가 자생하는 토양과 조건을 더욱 요력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견지하고 정치적 감독을 가열차게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바로잡는 것과 수립하는 것을 병행하고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며 작품 건설의 상시화와 장기적인 효과를 가열차게 추동해야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견제하고 한 시도 멈추지 않으며 산불부패 일체 추진 력도를 가열차게 높여야 합니다. 반드시 인민지상주의, 인민리익수호를 견제하고 혜민정책의 착지 효과를 가열차게 보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 발견과 진섭 형성을 견제하며 정치 순찰을 가열차게 심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엄격한 관리와 치리를 견제하고 감히 투쟁하고 잘 투쟁해 규율검사 철군 대우를 가열차게 더 달래내야 합니다. 대표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습금평 세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상급의 포치 요구를 견결히 시달하며 시당회의 강력한 영도하에 당부를 명기하고 직책을 총성히 이행하며 분발 진취하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확고부동하게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고 부패 척결 투쟁을 중심으로 추동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로운 현장을 힘써 쏘아내려가는 것을 추진하는 데 새롭고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다음, 9월 24일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위원회에서 제1차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림서림은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차 대표대회 조석단의 위탁을 받고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대회에 응당 출석해야 할 시당위 위원은 41명, 실제 출석한 위원은 39명으로 법정 인수에 부합됐습니다. 전체 회의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 산생했습니다. 림서림이 시당위 서기로, 박철만, 조립동이 시당위 부서기로 당선됐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규율검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선거 결과 보고를 통과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새로 당선된 시당위석이 림서림은 회의에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림서림은 먼저 새로운 한기 시당위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위원들의 신임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한기

시당위는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에 즈음해 임무를 맡았으며 훈춘 현대화 건설의 종임을 마주하고 전시 간부 군중들의 뜨거운 기대를 짊어지고 있어 사명은 횃불처럼 빛나고 책임은 산처럼 무겁습니다. 조직의 종탁과 인민의 신임, 시대가 마련해 준 무대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을 마음에 새기며 책임을 몸에 짊어지고 책임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기회를 다잡는 가운데 주동적으로 행동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새 국면을 개척해 훈춘시 17차 당대회에서 포치한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하고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 편장을 힘차게 쏘내려가야 합니다. 림서림은 새로운 한기 시당위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네 가지 희망과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총성으로 정신을 다지고 한결같은 정치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당에 충성하고 인민에 충성하며 사업에 충성해 마음과 힘을 모아 훈춘의 향후 5년 발전 청사진이 실제 성과를 내고 착지 시달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둘째, 분투로 앞장서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퇴보하고 느리게 나아가도 역시 퇴보한다는 긴박감을 증강하고 사상을 해방하며 기준을 높이고 선진적인 방법과 경험을 학습해 훈춘이 현대화 건설의 큰 흐름 속에서 도약 추월 앞자리를 차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 작풍으로 자신을 세우고 난관을 돌파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범적인 담당을 실천해야 합니다. 일하며 도리를 논하는 것을 견지하고 실사구시하며 실무를 중시하고 착실하게 일하며 시달을 억세게 틀어줘 훈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여정에서 새로운 담당을 구현하고 새로운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넷째, 학습으로 지혜를 도하고 개척과 혁신에 탄탄한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론 무장을 강화하고 지식체계를 보완하며 기천 경험을 잘 활용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듯 학습하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능력을 향상시켜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결은 응집력, 전투력, 새로운 생산력, 간부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한기 시당위는 단결을 뚜렷한 바탕색으로 삼고 시정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이 조선의 모를 받고 사업을 전개하며 앞장서 집단의 결정을 집행하고 지도부의 형상을 수호하며 소산봉, 소동아리, 소집단을 견결히 배격하고 시당위 지도부의 단결로 각 방면, 각 분야의 단결을 이끌어 전시 상하가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강력한 힘을 모아 훈춘 도약 초월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 편장을 쏘내려가기 위해서 단결 분퇴해야 합니다. 다음, 9월 24일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규율검사위원회에서는 제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습니다. 왕 홍윤은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차 대표대회 주석단의 위탁을 받고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 응당 출석해야 할 시규율검사위원회 위원은 21명, 실제 출석한 위원은 20명으로서 교정인수에 부합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 산생했습니다. 왕 홍윤이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규율검사위원회 서기로 리삼 하가봉이 부서기로 당선됐습니다. 선거 결과가 중국 공산당 훈춘시 제17기 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새로 당선된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시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인 왕홍윤이 새로운 한기 시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연설했습니다. 왕홍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춘시 제17차 당대회 정신을 잘 관철시달해 회의에서 확정한 각항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는데 튼튼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치를 명확히 하고 정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시규율검사위원회와 전체 위원들은 반드시 숙군평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숙군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두 가지 확립에 결정적인 의미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기 규율검사위원회는 반드시 시정 일관 단계를 강화하고 협력해 함께 사업하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아 잘 틀어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들 간에는 주동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지지하며 체계적인 사유와 최저선 사유를 강화하고 중점적이고 중대한 일을 틀어지고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힘이 충만되며 단결되고 조화로운 사업 국면을 형성해 사업 합력을 가열층 결집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규율과 규칙을 중시해야 합니다. 전체 위원들은 반드시 앞장서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체 건설을 전면 강화하며 순경이든 역경이든 사람들 앞에서든 뒤에서든 시종 한결같이 행동해 진정으로 인민의 중임을 저버리지 않고 공산당원의 정치적 본색과 규율검사위원회의 양호한 형상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왕홍윤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체 위원들은 시당의 경강한 영도하에 앙양되고 진취적인 정신상태, 실사고시의 사업작품으로 전시 각항 사업발전과 인민군중의 복지를 위해 견강한 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국경절 도명절이 다가오면서 해산물 소비가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신선한 킹크랩은 훈촌 통상구를 거쳐 빠르게 통관돼 국내 여러 지역의 시장에 발송되면서 명절날 식탁에 해산물 공급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훈촌 통상구 화물 운송 통관 통로에서 통상구 부문은 과학적으로 인력을 배치했는데 일반 화물과는 달리 킹크랩은 통관 시효 기준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여 일부만 지체돼도 신선한 품질에 위험이 조금이라도 더 커집니다. 고효를 통관해 배후에는 훈촌시가 통상구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하고 신선한 농산물의 통관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는 생동감이 있는 실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쾌속 통관 후 신선한 킹크랩을 가득 실은 좋은 냉장 화물차들이 차례로 훈촌 킹크랩 산업단지로 진입해 분류 포장을 진행했습니다. 기업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9월 들어 킹크랩의 하루 평균 통관량은 평일에 비해서 뚜렷하게 증가했고 남방 시장의 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훈촌 통상구에서 출발하면 빠르면 3일 내에 신선한 킹크랩이 수많은 가정의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는 연변 통상구의 우세에 의탁해 신선한 수산물 수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킹크랩은 편리한 통관 통로를 통해 전국 식탁에 올라 명절 시장의 공급을 풍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외 무역과 조원 물류 산업의 발전도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는 신선한 농산물 통관 절차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통상구 통관 효능을 제고하여 더욱 많은 훈촌 통상구 신선 해산물이 전국 각지 소비자들에게 신속히 곧바로 전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民族同盟조항생태무명건설시범기지현판식이거행됐습니다홍천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3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홍천시에서는변경민속특색과심오한문화내포에의탁해계를추석주제문화활동을말씀대로조직전개했습니다그내일민주동맹조항생태무명건설시범기지현판식이동북호랑이표범생물다양성국가야외과학관측연구소에서거행됐습니다민주동맹조항부주석장도경이출석해연설했습니다민주동맹길림성위원회주임위원양한재민주동맹조항전부주석이자연구소교수인갈건평이손으로축사를했습니다장도경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잠정의정조사연구기지를건설한것은신형정당제도에입각하고직무이행의담채를혁신하며권한자정수준을높이기위한민주동맹조항의중요한조치입니다이기지는전주민주동맹에서처음으로생태무명건설을명칭으로한시범기지로습금형생태무명사상을실천하는전략적지표이자중요한창고실천기지로구축해야합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생물다양성보호국가공원체제혁신다국생태협력등과제를둘러싸고아름다운중국건설에권은헌책해야합니다양한재는다음과같이표시했습니다민주동맹길림성위원회는기지현판식을새기점으로삼고국가공원체제건설생물다양성보호등분야에초점을맞추고야외연구소자원을잘활용하며민주동맹내전문가들과협력해잠정의정의특색브랜드를구축해야합니다장도경양한재갈건평과민주동맹조항잠정의정부부부장풍교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관리국부국장진양주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동전부부장인석기화가함께현판을제막했습니다민주동맹조항잠정의정부민주동맹길림성위원회에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관리국연변주당이동전부홍천시당이연구소관련동지및민주동맹성원대표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9월24일훈초시19기인대상무위원회제33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시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왕사용묘화왕연및시인대상무위원회조성인원들이회의에출석했습니다시인대상무위원회당조서기묘주임후선인진앙발시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후선인박성학시정부부시장소지위시민법원원장박향자시민검찰원검찰장리용우시감찰위원회관련책임일꾼각향진인대조석가도인대사업위원회책임일꾼시인대각전문위원회및상무위원회각위원회办公室책임일꾼등이회의에열석했습니다첫단계회의는시인대상무위원회주임인리강이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습금형정서기가강태민동지탄생100주년기념대회에서발표한중요연설정신습금형정서기가산동청도시북해조선소의한화물선화재사고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전달학습하고2025년생태환경상황과생태환경보호목표에관한훈촌시정부의완성상황보고를정취심의했으며시향두급인대기바꿈선거위원회구성인원의사표를접수하고연변대학군촌캠퍼스선거일을다시확정하는관련사항을표결통과했습니다또2026년상반기군촌시규모이상공업경제운행상황에관한군촌시정부의보고우리시수자원절약집약리용상황에관한군촌시인대상무위원회시찰조의시찰보고군촌시인대상무위원회조사연구조의우리시제2라운드농촌토지도급기한이만료된후30년간사업상황을재연장할때관한조사연구보고군촌시인대조사연구조의우리시촌사회구역두개위원회기바꿈사업및전주민위원회의조직법관철시달상황에관한조사연구보고를심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인사인면을진행했습니다회의에서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체인원은안전발전의최저선을고수하고법에따라인대감독직책을이행하며안전생산법규의착취효과를추진하고군중들의생명재산안전을수호해야합니다습금형생태무명사상을실천하고생태우선녹색발전을견지하며중점분야에초점을맞춰감독을강화하고환경보호책임을다지며생태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해야합니다이와함께새로임명한간부들이조심을고수하고직책을다하며실제적으로일하고일터에입각해직책을이행하고책임을다하며훈춘의고품질발전과고수준대외개방을전력으로추진해야합니다두번째단계회의는시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료화가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시당이상무위원이며시정부부시장인관아비가전시통상구경제발전과다국동로의상호련통및건설총체적상황을보고하고관련부문의주요책임일꾼은통상구경제발전과다국동로의상호련통및건설을둘러싸고질문자의질문에해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촌시인대에서 동산구 경제발전, 다곡 통로 상호 연통 및 건설을 둘러싸고 전문 문의를 전개하는 것은 성주시 당의 개방 전략 포치를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제17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대외 개방을 가속하고 훈촌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중요한 직책 이행 실천이며 훈촌 동산구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데 심원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동인식을 갈증 응집하고 책임을 실제적으로 리행하며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폐환 시달 기재를 건전히 하며 정돈 개진과 실효를 억세게 틀어지어 동산구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내외련동 개방에 새로운 국면을 구축해 중국식 현대화 훈촌의 새로운 편장을 써내려가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추석을 맞이해 훈촌시에서는 변경 민속 특색과 깊은 문화적 내포를 바탕으로 1년의 추석 주제 문화 활동을 조직 전개해 중화 전통 문화, 조선족 민속 문화와 변강 가곡 문화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군중들에게 가까운 문화 향연은 화목하고 단란하며 무명하고 평화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전통 명절 문화가 변경 도시 곳곳에

불이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였습니다. 올해도 군촌시는 종화 우수 전통 문화 계승 발전 공정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전통 명절 활동을 문명의 새해 기풍, 민족 정서 응집, 민족 단결 심화의 중요한 담채로 삼고 있습니다. 추석 기간 전역에서 군중성 문화 활동을 활발히 펼쳐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입형 체험을 통해 전통의 운치를 느끼고 화합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가정과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도시 광장, 사회구역 마당, 향촌 문화 광장에서는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졌으며, 문예회보 공연, 민속 공연, 추석 친목 활동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조선족 전통 가무 민요 공연, 특색 양걸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군중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웃음소리가 변경 도시 거리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련의 활동들은 추석 단란한 재회라는 주제를 기밀히 둘러싸고 달맞이 친목 활동, 민속 체험, 재미있는 상호작용, 무형문화 유산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군중 외지 관광객들을 초청해 월병 만들기, 민속 수공예, 전통 기복 활동 등에 참여해 상호 교류 속에서 이웃 간의 정을 증진하고 단결의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각 분경교에서는 동시에 추석 특색 문화 관광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방천 애국주의 교양 기지에서는 추석 국풍 인증샷, 변경 달맞이, 홍색 가곡 선전 강연 등 활동을 선보이며 수변 이야기와 가곡 정서를 긴밀히 결합해 시민 관광객들이 삼국 풍광을 바라보고 변강의 변화를 느끼는 동시에 가곡의 단란한 재회, 변강의 평안이라는 깊은 의미를 체감하도록 했습니다. 훈춘 실크로드 발의 고지는 당풍 야경의 우세를 활용해 고풍스러운 전경 배치를 승격하고 실경 공연, 고풍 NPC 상호작용 등 특색 내용을 선보이며 이어지는 등불과 유구한 고풍의 정취로 몰입식 추석 야간 관광 체험을 구축해 전통 명절과 발의의 고풍스러운 정취가 서로 어우러져 빛나도록 했습니다. 일련의 생활에 밀착하고 인기를 모으며 민심을 따뜻하게 하는 추석 주제 활동은 중화우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양하고 여러 민족 군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훈춘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공생하며 이웃 간 화목하고 안거락업하는 량환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변경 도시의 문명 바탕색을 지속적으로 빛내 문화의 따뜻한 정으로 변강의 단란한 재회를 느끼며 도시 분진 용량을 모았습니다. 추석 국경절을 앞두고 9월 23일 군주시 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는 군주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대대와 연합으로 깨끗하게 국경절 맞이 함암으로 무명도시 건설 주제 당일 활동을 전개해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시 직속기관 근 60개 단위에선 200여 명의 당원 간부들은 붉은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당 휘장을 착용한 채삽낫등 도구를 가지고 군중들의 반응이 두드러진 불법 건축 잡동사니 잡초 등에 대해 집중 정비를 전개했습니다. 각종 쓰레기 총 4차량 분량을 정리해 실제 행동으로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두개 명절을 맞이하는데 도시 바탕색을 빛냈습니다. 이번 주제 당일은 활동 진지를 도시관리 일선으로 옮겨 당 건설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시 직속 기관의 당원 간부들은 앞장서서 돌진하고 실천을 앞세워 노동과 실천 속에서 조심 사명을 실천하고 당원 선봉 모범 역할을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실화시켰습니다. 또한 도시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민생의 내면을 충실하게 전민의 무명 도시를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시켜 실천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상쾌한 가을바람에 개화꽃 향기가 풍겨옵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고양하고 따뜻하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일 군주시 하남과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주제를 단단히 들어주고 군중 생활에 접근하고 민심을 모으며 인심을 따뜻하게 하는 추석계를 활동을 전개하여 명절의 온기를 주민들의 집문 앞까지 전했습니다. 하남과도 연남 사회구역에서 겸허한 손으로 월병을 만들고 온정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하자는 활동을 거행했는데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 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조형이 정교한 월병을 제작 완성하고 모두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웃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이어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포장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월병을 가지고 독거로인의 집에 진입해 이 명절의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하남가도 광천 사회구역에서는 문예회보 공연 플러스 변민봉사의 모식으로 온기가 있고 인기가 있는 추석 주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사회구역 문예대호가 번갈아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가무 공연이 현장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또 이웃의 홍사부 변민봉사 전문구역을 설치하여 진절한 봉사를 군중들 신변으로 보냈습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전통 명절의 깊은 내포를 발굴하며 학생들이 추석의 고운을 깨닫고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인도하고자 9월 24일 훈추시 제1소학교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을 조직해 추석의 고운 전승, 애국심 깊이 뿌리내려

0: 추석 주제 계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계열 활동은 부동한 학년 학생들의 연령 특점과 결부해 증별화 다문화 몰입식의 추석 문화 체험 과당을 구축했으며 전통 문화가 동심을 물들이고 애국심의 씨앗이 뿌리내려 싹을 틔우도록 했습니다. 단원래 군초시 제1소학교에서는 전통 명절을 인재 육성 단체로 학생들이 체험 속에서 전통 문화와 친근해지고 전년의 옛 운치를 전승하며 화목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가운데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9월 24일 군초시 제7유치원에서는 보름달 뜬 국경절 어린이들 축하하는 두명절 진자위원회를 거행해 추석과 국경절 두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문예공연에서는 어린이 마음은 당을 향해 수조 가두, 어성은 동방에서 솟아나네 등 절목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들은 가무, 랑독 등 형식으로 두명절 축복을 전하며 활기차고 생동적인 정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진자유언 활동이 활기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통문화 계몽과 애국주의 교육을 하나로 융합하여 어린이들의 놀이와 체험 속에서 추석 화합의 의미를 감수하고 가국 정서를 깊이 심는 동시에 진자 사이의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冯玉祥将军的大将陆竹林、郑宝山劝说冯玉祥当机立断发动兵变，攻其不备，把张家父子给干掉。不把张作霖给铲除了，中国非乱套不可呀！看得出他是野心勃勃，太自私自利了。冯玉祥没表态，沉吟了多时，打了个哀声：“唉，二位啊，其实我比你们看得还透，我比你们还激动。”我更恨张作霖呐，全怪我，对他了解，但了解的不深不透。结果，我走了个错棋呀，这步棋走的，我追悔莫及。但要想除掉张家父子，又谈何容易？张作霖事先早有防范。把他儿子调进南园兵营做了相当周密的部署，现在奉军实质把持着北京一切，发动兵变的事情是不可能的，弄不好我们的国民军就得全军覆没。说实在的话，我们也打不过张作霖，事到了现在只有改变战术啊。总司令，您打算怎么办？能不能把笔交给我们？这两天我就考虑这个问题。咱们惹不起，躲得起。如果再待在北京，不久就要大祸临头啊！张小个子就得对咱们下家伙。36计走为上，咱们撤出北京，把这交给他了。只有这样，我们才有回旋的余地呀！怎么，总司令，那太便宜他了。我们费了九牛二虎的劲，好不容易进了北京，结果让给他了。嗨，咱们这叫以退为攻啊！不这样不行了，你们附耳过来，怎么办？这好吧。我们听总司令的，哎，这就对了。回去告诉弟兄们，不要太激进，不要有意见，军令如山，一定按我的命令去执行。明白，明白。没过两天，冯玉祥有病了，住进医院。张作霖赶紧派张学良前来探病。表面上还过得去，又过了两天，冯玉祥出院了，坐上专车，穿着便装到奉天会馆来拜会张作霖。张作霖一看冯玉祥果然有病了， 两腮深陷，眼圈发青。见着面之后又客气了多时啊，怎么样身体啊？这病有好转没有啊？我真担心呐，盼着你身体早日康复，好跟着我管理国家这些事情。好，你这一闹病把一切都推给我了，我简直有点支不开套。冯玉祥苦笑了一下，宇帅，玉祥此次来是向你辞行的。啊，这话什么意思？老了，力不从心呐。不知道为什么，我觉着精神恍惚，四肢乏力，这头脑之中跟一锅浆子似的。我现在已经验证了，更不乐意带兵。我打算跟宇帅请假，打算到京西天台山长期休养，待体力恢复之后再给宇帅帮忙吧。这，你，这，哎呀呀呀呀呀呀！这真把我急死了！哎呀，这怎么这样呢？其实张作霖心里好笑，你冯玉祥早该滚蛋了，现在走都有点晚了都。表面上呢舍不得，张作霖真会演戏呀、啊，拉着冯玉祥的手，两眼之中还湿润润的，好像还没掉眼泪。总司令，那你说怎么办呢？你身体不好，我要强行把你留下吧，我缺德；你走吧，我又实在舍不得。这样吧，有什么困难只管提出来，我希望你安心静养，早日康复。好不好？到了那时候，我亲自派车把你接回北京。多谢宇帅，多谢宇帅。明天我就走。我走的时候不来叨扰了啊，恕我不辞而别了。哪能呢？我得派人送你。不必了，我多谢宇帅。张作霖打算留他吃饭，冯玉祥拒绝了，心说一吃饭就得谈话，谈的话多了，言多语失，这张作霖有所觉察那就麻烦了。别忘了，祸从口出，病从口入。因此冯玉祥十分检点，离开奉天会馆，回到自己的公馆。天刚黑，冯玉祥就做好了准备了，化妆改扮。从外表看好像个伙夫，旁边带着俩伙计，都是贴身保镖，偷偷地离开了国民军总司令部，没坐汽车，雇了一辆人力车，拐弯抹角出西直门，又转了转圈，才赶奔西山天台山。半路上，陆中林、郑宝山都在这等着他，马上换上汽车，是直奔西安。一溜烟他走了。那位说他不说了吗？明天走，明天，晚了。冯玉祥深知张作霖变化莫测，尖角异常啊。那这一晚上不定发生什么变化，他就许派杀手把我给杀了。因此那也是虚晃一招，提前他走了，也可以说平安脱险呢。冯玉祥这一离开北京，是龙归大海，虎入深山，就可以展翅腾飞了。不然的话，在张作霖手心里头攥着，随时随地都有不测的危险存在呀、啊。那么冯玉祥这一走，撤到西安，他的军队呢？他的国民军没过两天开拔，开始都撤到北京西面，然后跟西北军汇合在一起，到了河北省的西北屯扎下来了。现在冯玉祥手下也有多十万生力军呢、啊、在那个年月，有枪杆子就是本钱，有几万条枪，几万人马，那是大帮头，别人不敢动。冯玉祥抽出时间来指挥训练西北军，将来机会成熟了，要跟张作霖决一雌雄。当然这些事儿瞒不了张作霖， 他听了信儿之后